0: 그저 너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. 이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없으니까.
1: 只是我想要的不多，只是希望有一个人能懂我，追逐幸福。